0: 나한테 욕 먹어도 할 말 없어요.
1: 哎，喂，你好，喂。
2: 喂。
1: 哎，喂，你好，大哥。
2: 喂，你好。我家在产主区啊。
1: 我在产主区嘿。啊，你有买过无？
2: 我唔买过，我咧买啦。
1: 哦，啊，安尼爱抄地址呢吼，来，你大哥，你等我一下哈，摊主吼，啊，贵姓啊，贵姓？
2: 我姓林啦。
1: 啊，林大哥哈。
2: 我要两银行。
1: 啊，你等来，你等，我头。